0: 있다.
1: 만약에 어느 순간에 행복이라는 것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이 더 없잖아요. 그럼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이제. 예.
0: Cioè quindi l'economia serve più per l'infelicità. Cioè per il dolore, perché le persone molto povere hanno bisogno di soldi.
1: 그래서 problema...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사실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불행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고통과 불행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
0: Quindi questo tema dell'economia e felicità è importante perché soprattutto ci dice qualcosa di chi sta male o per troppi pochi soldi o per troppi. Perché come tutte le cose, l'economia, la ricchezza, il lavoro, il... hanno bisogno di essere inserite dentro qualcosa di più grande. Da soli non bastano.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와 행복을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단순 돈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경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0: 네. C'è un mio un economista italiano famoso che io ho studiato, che è anche un mio maestro, anche se è morto ora. Che lui
1: 저의 가장 친한 이제 친구 이제 동료 이제 또 저의 이제 선생님 이제 은사님이셨던 이제 그 경제학자 계신데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0: che quando era vecchio è andato in pensione gli ho fatto un'intervista.
1: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셔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은.
0: Dice, perché sei diventato economista?
1: 제가 물어봤죠. 왜 경제학자가 되셨어요?
0: Che cosa muove il tuo lavoro di economista?
1: 어떤 경제학자로서 뭐 어떤 일을 지금 계속 했다고 네가 생각했어요? 네가 뭘 바꿨다고 생각해요?
0: Lui ha risposto il dolore umano. Il dolore umano.
1: Il dolore umano.
0: Sì.
1: 인류의 그래서 뭐가 나를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게 했냐고 여쭤봤을 때 인간의 독통, 인류의 고통 그것이 나를 경제학을 공부하게 만들었다라고
2: 원동력이었다.
0: Per ridurre dolore umano. 그러니까 questo è anche la mia il mio modo di guardare la felicità.
1: 그 고통 인간의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것을 나는 경제학을 선택했다라는 인터뷰를
0: la ricchezza è importante quando non c'è.
1: 그래서 왜냐하면 부유함이라는 거 자체가 언제 중요한지 아세요? 없을 때요. 우리가 부유하다고 못 느낄 때 그때 부유함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돈이 없을 때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져요, 계속.
2: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지엽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이 삶과 이 전체 흐름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걸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Sì, l'economia è come la politica, è come la salute, è come l'amore. Sono categorie trasversali.
1: 경제는 사랑, 경제는 정치 같은 거예요. 경제는 또 건강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0: Ma qual è un problema che c'è in tutto il mondo purtroppo? Che non si conosce abbastanza economia se non sei economista. Cioè non si studia a scuola, nelle scuole medie, è qualcosa per specialisti. E quindi la gente non ha le categorie minime per capire come funziona la vita economica, perché non si studia a scuola, non so in Corea, ma nemmeno qua penso.
1: 그래서 제가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교육이. 근데 경제를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학과에 들어가거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우지 사실 중학교나
2: 그렇죠.
1: 이렇게 경제적인 경제의 삶이 뭔가 경제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너무 덜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잘.
0: Formazione minima di economia per tutti.
1: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특히 한국도 더 경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학생들에게. 네. 진짜 경제를 알 수 있는.
2: 한국 역시도 사실 그런 교육적인 부분 안에서 약간 그런 걸 이제 뭐 가르쳐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 청년들에게 우리 교수님의 어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우리 한국에 세계 청년 대회가 이렇게 열릴 예정이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에 찾아올 예정인데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 주고 싶으신지.
0: Ma io intanto sono molto contento che vengano tutti questi giovani a Seul, perché Seul deve essere conosciuta da tutti, è una città stupenda, la Corea è un popolo bellissimo. Quindi sono molto felice che si faccia qui la giornata.
1: 그래서 일단 그 WYD가 세계 청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을 정말 기뻐요. 왜냐 한국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서울 이 아름다운 도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0: E io più che i giovani mi verrebbe da dare un consiglio agli adulti e agli anziani, cioè di ascoltare i giovani. Perché i giovani non sono soltanto un problema, sono la cosa più bella che c'è una civiltà, non c'è più niente di più bello dei giovani e dei bambini. Quindi che gli anziani con questa occasione ascoltino di più i loro giovani, i giovani del mondo.
1: 사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어른들과 이제 더 나이가 있는 세상 이제 분들에게 저 더 어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말이 있어요. 좀 젊은이들 더 많이 들어주세요.

0: 이 문명에서 아이와 그 어린이라는 아이와 젊은이들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Perché la gioventù è una profe- è una è un carisma. Che, che fa bene a tutti. Un popolo che non ascolta i giovani è un popolo morto.
0: 왜냐면 젊음이라는 것 제 생각에 하나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카리스마 갖고 있는 그 젊음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 come dice il profeta Gioele, i giovani faranno profezie e i vecchi faranno sogni, ma i giovani faranno profezie. La profezia è giovane.
0: Chi ha detto così?
1: Il profeta Gioele nella Bibbia.
0: Gioele라는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는 게 나을까 신부님? 늙은이라고 하는 건
2: 어른들은
0: 어제 네. 어른들은 꿈을 꾼다. 이런 말을 했어요.
1: Un'ultima cosa su questo e poi finiamo. C'è una bellissima frase di un romanzo tra i più famosi del Novecento di Vassili Grossman, grande scrittore.
0: 1900년대 가장 유명한 이제 어떤 로맨스 책을 이제 보면은
1: che si chiama Vita e Destino, il libro.
0: Vita e Destino. 삶과 이제 운명이라는 그 책의 이제 제목인데.
1: Lui dice a un certo punto ci sono persone che dicono ai miei tempi era così, ai miei tempi era più bello. Lui dice non c'è niente di peggio di dire ai miei tempi.
0: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 나 때는 나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와요. 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최악의 표현이라 생각해요.
1: Ma perché dice lui questo?
0: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나 때는
1: il nostro tempo è solo questo, non ce n'è altro.
0: 왜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은 우리 지금이야. 지금 이때만 있는데.
1: E lui dice questi che dicono ai miei tempi, li riconosci come vanno per strada, come camminano, come vanno nei negozi, si vedono, si riconoscono.
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나 때는 차들이 이렇게 다녔고 이건 이렇게 됐고 나 때는 이렇게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vivono sfasati.
0: 과거를 사는 거예요, 그건 과거 얘기예요.
1: I giovani che cosa ci dicono?
0: 그런데 젊은이들 뭐라고 얘기하죠?
1: Che c'è solo un tempo, che è questo.
0: 나한테 지금 현재밖에 없는데 내가 있는 건 이 순간이야.
1: O lo amiamo o siamo fuori tempo.
0: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 밖에 있는 거랑 같아요.
1: Quindi mi auguro che tutta la Corea ascolti i giovani.
0: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국에게 한국에 오는 모든 젊은이들 다 잘 들어줄 것을 이제 부탁하고 싶어요, 한국에게.
2: 네, 우리 모든 청년들을 맞이하는 약간 어른들,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마음들을 잘 들음으로써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경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아까 이어서 해주셨는데 이 AI 시대잖아요. 또 인공지능 시대가 요즘 이 노동과 이 삶을 많이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있을지.
0: 교황님께서 쓰신 그 Magnificat Humanitae 회칙에 보면은
1: Ma non è un di meno, è un di più.
0: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 비교한다면 이제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단점이나 장점이다. 더 나은 하나다. 더 나은 점인 거다.
1: Il desiderio.
0: 기계가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희망. 뭔가 희망한다는 거죠. 희망.
1: A desiderare qualcuno che desidera noi. Questa reciprocità.
0: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희망이라기보다 욕망의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마음 이제 원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인데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이 물건을 원한다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걸 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길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
2: 원의가 있다.
0: 원의가 있다라는 거, 그게 기계와
1: questo,
0: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1: E questo le macchine non lo sanno fare.
0: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없어요. 기계 갖고 있지도 않고요.
1: Ma neanche i gatti lo sanno fare, che oggi stanno riempiendo le case degli italiani. Ma solo gli esseri umani sanno desiderare così.
0: 그래서 인간만이 그렇게 원할 수 있죠.
2: 네.
1: 네. E quindi sarà questa voglia di desiderio che secondo me salverà anche il lavoro, salverà l'umano, perché è qualcosa di tipicamente nostro.
0: 그래서 그 원이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만이 갖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계속 원한다는 거, 하고 싶어 한다는 거.
2: 우리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경제적인 삶, 그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잡게 된 것 같습니다.
1: Grazie tantissimo.
0: 감사드립니다.
1: 저희 molto per questa bellissima intervista anche in un ambiente molto bello
0: con una bellissima 아름답고
1: autrice che è anche una studiosa, quindi è un onore anche per me poter avere Marilene.
0: 또 지금 이렇게 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저도 같이 계속할 수 있어서
1: quindi grazie a tutti voi, ai tecnici, a tutta la radio.
0: 저희 테크니션들에게 감사드리고 PD님께
1: momento di comunione tra Italia, Corea, tra un economista e un sacerdote, tra giovani e adulti, tra mondi diversi che si incontrano.
0: 네, 그래서 이 순간이 단순히 이렇게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또 경제학자지만 또 신부님이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2: 네, 우리 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과 이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또 나눠주신 소감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Ma non dobbiamo aver paura delle sfide del presente. Oggi c'è tanto un senso di paura per l'ambiente, per le guerre, per l'artificial intelligence che sembra occupare tutto. No, l'umano, gli esseri umani sono stupendi, sono meravigliosi. C'è questo salmo numero 8 della Bibbia che dice: gli hai fatti poco meno di Dio, gli esseri umani. Cioè, immensi, stupendi, quindi non abbiamo paura del nuovo. Il nuovo è per noi e quindi avere uno sguardo positivo sul mondo, uno sguardo positivo sui giovani, uno sguardo positivo sui bambini, perché il futuro è sempre migliore del passato.
0: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전쟁 또 AI 많은 시대의 도전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인간이 인간인 것에 감사하고 절대 그것이 뭐 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한계만 생각하지 않고.
2: 네. 네. 교수님을 더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교수님의 추천곡을 전해 주시면 저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1: Al prossimo viaggio. Ecco, volevo concludere con una canzone di Leonard Cohen, che è uno dei miei maestri, anche perché Leonard Cohen, essendo di radice di cultura ebraica, Cohen ha una grande attenzione alla Bibbia. Ed è uno dei miei principali autori che ho più amato e che amo ancora fin dalla mia gioventù. La canzone forse più nota di Leonard Cohen si chiama Alleluia.
0: 제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노래일 수 있는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 하거든요. 그 레오나드 코엔의 그 알렐루야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교수님의 추천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앞으로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저희도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열일곱이다와 함께 또 깜짝 게스트가 1+1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레오나르드 코헨의 할렐루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CPBC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군종 후원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후원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종 신부님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3: 한국 가톨릭 군종 후원의 담당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말처럼 장병들의 마음에 신앙으로 함께하는 군종이 있습니다. 성전 건립 후원과 사목활동 지원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제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ARS 후원은 060-700-0105번입니다.
4: 참예수님, 제천 의림동 성당 주임 김대중 베드로 신부입니다. 60년이 넘는 긴 세월 원주교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의림동 성당을 아시는지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성전이 지금 깊은 보수가 필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 풍파 속에 성전의 벽과 지붕이 노후되어 원형을 보존하며 다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본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형제 자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잇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의림동 성당의 새로운 100년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0: 문의 전화는 043-643-7507번 010-2674-4627번입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더 안정적인 온에어,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빵톡으로 DJ와 소통하는 재미까지. 와우! 편성표에서 방송 일정과 선곡표를 확인하고 AOD로 듣던 방송도 언제든 이어들으세요. 푸시 알림으로 프로그램과 이벤트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1992년에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사고가 나서 오리 모양 장난감 3만여 개가 태평양 한가운데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장난감 오리들은 영국과 알래스카 해변 등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에 700원짜리였던 장난감 오리가 세계 바다를 헤엄쳤다 이런 무용담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무려 270만 원까지 뛰었다고 하네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생했지만 마침내 이겨내면 장난감 오리의 가치도 4,000배나 뛰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뭐 있나요? 오후를 함께 항해하는 이곳, 여기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이의 스케치북 9월 21일 월요일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첫 곡으로 들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92년에 일어난 화물선 사고로 장난감 오리들이 이 세계 바다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해류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논문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가격이 4,000배가 올랐잖아요. 이 장난감 오리들이. 그래서 이것 덕분에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꽤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이렇게 다뤘다고 하네요. 참 사고가 나서 오히려 대박난 경우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쫄면도요. 예전에 냉면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면이 굵게 뽑아지면서 쫄면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너무 재밌죠. 게다가 대패삼겹도 마찬가지예요. 대패삼겹살도 기계를 잘못 싸서 삼겹살이 얇게 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기를 빨리 익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요. 아, 이번 일 덕분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또 어떤 새로운 행운이 오게 될까, 이렇게 방향 한번 틀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또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시면요.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8439님 위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더군다나 외동아들에 아직 미혼인 제가 상주 노릇하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진짜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슬픔을 오롯이 느낄 그럴 여유도 없이 정말 바쁘게 상을 치르셨겠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서야 조금 마음으로 천천히 좀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또 하느님 곁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영면 잘 하시기를. 우리 8439님도 아버님이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힘내세요. 2037님, 빛띠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가 있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힘든 월요일이지만 다른 월요일과는 다른 시작을 하는 듯해요. 오늘도 즐거움을 들려주는 빛띠의 2시의 뮤직 들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월화 수까지만 이제 지나면은 목금토일 이제 연휴예요. 추석이란 말이죠. 그럼 거의 보면은 수요일부터 이 저기 고향으로 떠나는 분들이 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23일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아주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바쁘게. 여러분도 얼마 안 남은 추석 준비 잘 하시고 네. 어디 가시면은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아주 이번 주는 뭔가 반갑고도

0: 바쁘고 활기찬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상현 베드로님, 빗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후 2시에 약속 출첵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 주말에 좋은 사람들하고 가을이라 한강도 한번 가보고 좋은 분들과 술도 한잔하고 그런 주말 보냈답니다. 여러분 어떤 주말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주말 이야기 궁금하네요. 계혜정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1부에는요. 오늘의 픽에서 명절 전부 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알려드릴게요. 2부는 3세판 퀴즈로 함께합니다.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시간은 디지털 트리니티 삼신홀딩스 한국 비드랩과 함께하고요.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그리고 적재 피처링 샘킴의 너나 나나 듣고 올게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합니다.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에서 준비한 초특급 선물 퍼레이드. 와우.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누룽지는 청춘이다. 청춘 누룽지. 청춘 누룽지에서 현미 누룽지와 찹쌀 누룽지를 드립니다. 아우 고소해. 손으로 한땀 한땀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피아도브 마리에서 미사포와 선물용 주머니 세트.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기 하나 더. 깐깐한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탁세제 에코밴. 시트세제 에코밴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세탁하세요. 아, 깨끗해요. 100억

가족의 행복을 담았다. 100억 커피 모바일 상품권.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순하고 깨끗하게. 내 피부 내가 지켜요.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무좀 관리 전문 기업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피부에 필요한 촉촉한 케어 선물로 만나보세요.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2시의 뮤직 김빛납니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스테이시 라이언의 Fall in Love Alone 듣고 왔습니다. 두시엔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6379님, 비띠 저는 주일에 어머니랑 단둘이서 영화 관람하고 왔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엔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어머니랑 어떤 영화 보셨나요? 재밌게 관람하셨나요? 꽃 비띠 바라기님, 비띠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오랜만에 한강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와, 원래 제가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을 가도 늘 사람 없는 쪽을 이제 찾아서 갔는데 그날은 친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의도 근처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친구랑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는데 세상에 돗자리가 그렇게 다 깔려 있고요. 와, 한강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런 그 정도로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한강에 돗자리 펴고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힐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좀 추석 지나고도 9월 말까지는 아직은 날씨가 좀 좋더라고요. 네, 기온이 좀 높고 일교차 크고 이런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이럴 때 좀 여기 청계천도 되게 좋거든요. 청계천이라든지 집 앞에 동산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각 지자체마다 호수공원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공원들 좀 찾아서 다니면서 이 가을을 잘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많았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네, 하늘 보고 친구랑 얘기하고 뭐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 한강에는 편의점도 줄을 선다. 줄을 서서 들어간다. 이게 뭐야? 편의점 들어가는 줄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네, 뭐 라면도 당장 먹을 거 아닌데 야 미리 사야겠다 막 이러면서 얼음컵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있고 다들 그런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1인용 이런 탁자 같은 거를 다 똑같은 분홍색을 다 펴놓고 있어서 저걸 어디서 공부를 했나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에서부터 1시간 넘는 거리를 돗자리를 메고 갔어요. 근데 아주 자랑스럽게 메고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강 그 입구에서 다 빌려줘요. 돗자리, 뭐 두꺼운 매트, 뭐 물티슈까지 다 대여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오랜만에 아주 신세계였어요, 저도. 6830님, 네.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시래요. 네, 최두석 요한형진님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산 해피맘님, 빈띠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대구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대구 일찍 내려가시나 봐요. 이번에는 추석 맞이해가지고 네, 잘 다녀오시고 좋은 명절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아님도 출석하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어요. 디자인도 귀여워졌고 또 회원 가입도 간편해졌습니다. 편성표와 선곡표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 추가됐거든요. 2시의 뮤직 즐겨찾기 해두시면은 2시 됐을 때 이렇게 뾰로롱 알람이 가요. 그동안에 주파수로만 라디오 들으셨다면 이 기회에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시고 설치해보시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나실 수 있어요. 꽃빛띠바라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소연과 기안84가 함께 부른 퇴사할게요 듣고 오늘의 픽으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식지수 1% 올라가는 시간, 오늘의 픽. 명절 음식의 꽃이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음식, 바로 전이죠. 오늘은 좀 더 쉽게 전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그랑땡이나 깻잎전 혹은 고추전 속 채울 때 일일이 숟가락으로 뜯어보면 손에 반죽이 다 묻어서 번거로운데요. 고기 반죽을 위생 비닐에 넣은 뒤에 모서리를 잘라서 짤주머니처럼 한번 써보세요. 프라이팬 위에다가 동그랗게 짜넣거나 깻잎, 고추 속에 쏙쏙 짜넣으면 되니까 손에 묻힐 일 없고 속도도 빨라지고 모양도 일정하게 나온대요. 두 번째로 호박전 할 때 계란옷 입히기 전에 부침가루 묻혀야 되죠. 위생비닐 봉지에 부침가루 두 스푼 넣고 이 썰어놓은 호박을 넣은 뒤 흔들면은 손에 묻히지 않고도 부침가루 잘 묻힐 수 있다는 거, 이걸 누구나 아실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봉지를 풍선처럼 빵빵하게 한 뒤에 흔들어야 가루가 골고루 잘 묻혀집니다. 아니, 위생봉지에다가 가루랑 호박 넣고 흔들어도 잘 안 묻네, 뭉치네, 이런 분들 계셨죠. 풍선처럼 빵빵하게 공기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명절 음식을 안 하는 집도 있고 아직은 직접 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집은 명절 음식 집에서 한다, 아니면은 사서 한다, 나가서 먹는다,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2만 원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원해. 귀찮아 하면 잘 지내오 뭐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주빌바

0: 가족의 마법.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엄마를 보는 그
1: 순간.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이소은의 키친, 김범수의 집밥 듣고 왔어요. 네, 아우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그쵸 찡하죠. 엄마 집밥 먹고 싶어 연락했어. 근데 언제든지 해줄게 이러는데 왜 듣는 우리가 울컥할까? 6830님, 저희 집은 어머니가 명절 음식 직접 하세요. 이번 명절에도 어머니 도와서 명절 음식 합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네.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명절 음식 하면 또 좋죠. 어머니가 해주시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6379님, 저희 집은 옛날에는 집에서 직접 음식해서 제사 지내는데 지금은 제사도 안 드리면서 전이나 음식들은 사 먹는 편이에요. 요즘은 큰 집에서 제사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음식하면은 다 같이 이제 손님들 오시고 이러면 음식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점점 이제 안 가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음식 조금 하려고 재료 너무 많이 사야 되고 너무 많은 인력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사서 먹기도 하고 네, 차례도 조금 간소화하는 편이고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8278님은 저희 시댁은 11종류의 전을 부칩니다. 근데 저 시집 왔다고 고생하지 말라고 9개로 줄여주셨어요. 2개 빼주셨네. 명절 땐 다 하시고 제사 때는 간소하게 합니다. 육전, 산적, 산전, 삼색전, 육적 그 밖에 등등등 많이 배웁니다. 와, 9개로 줄여주셨는데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한번 하면 이미 기름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쫙 재료 준비해놓고 한 번에 쫙 묻히면 되는데 이게 그 묻히는 사람은 기름 냄새를 맡아서 나중에는 아마 먹기도 싫어 진짜. 네, 냄새에 이미 질린다고 하죠. 네, 어떠세요? 8278님. 이번에도 9개 전 하시나요? 어떡해. 질리지 않게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다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나눠가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5815님, 우리는 집에서 합니다. 종갓집 종부라서 11분의 제사 음식을 37년간 했는데, 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성당에 연미사로 드려라. 이래서 지금은 식구들 것만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 감사드려요. 세상에, 어머니가 진짜 큰 결심해 주셨네요. 그동안에 11분의 제사를 하려면 세상에 세상에 1년 내내 제사 진짜 차례 다 명절 다음 그런 거 있죠. 명절 다음 일주일에 또 제사 지내야 된다. 이러면 진짜 이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진짜 어머니 연미사로 이렇게 나 때부터 연미사로 해라 이렇게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식구들 먹을 것만 만들면서 그래도 또 어머니 연미사 가서 또 기억하시고 음식 드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고 어머니 생각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꽃빛띠바라기님은 우리 집은 그냥 미사로 드리고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 엄마가 요리하세요.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엄마가 요리하신다. 특히 물고기찜, 물고기 구이에서 먹어요. 어딜 가지도 오지도 않아서요. 같이 하세요. 같이. 엄마, 어머니 도와서. 예. 8017님은 저희 집은 반은 해먹고 반은 사 먹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도 진짜 음식 많이 하셨는데 이젠 놀러오는 친척도 많이 없고 다들 많이 먹지도 않아서 줄이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명절 아니고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더 풍성하게, 예, 더 많이 해서 다들 나눠 먹고, 예, 배불리 먹자 이런 건데 사실 요즘은 평소에도 너무 잘 먹고 다녀서 오히려 기름진 거 몸에 안 좋다고 많이 안 먹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씩 줄이는 그런 집이 많아 보여요. 반은 해먹고 반은 사 먹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0628님.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추석에 송편도 빚고 설날엔 만두도 빚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부터는 그냥 다 사 먹습니다. LA갈비랑 잡채랑 전 몇 가지만 하고요. 그 외엔 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명절에 LA갈비를 꼭 먹어야지 명절을 보낸 것 같을까요? 그쵸? 이거 뼈를 이렇게 꼭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끝까지 이렇게 다 먹어야 돼. 그거 남기는 사람은 진짜 안 돼. 깨끗하게 발골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이 있어. 왜 LA 갈비를 꼭 먹어? 언제부터 그렇게 LA 갈비를 먹었을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라갈비를 언제부터 먹은 거야, 우리는? 왜 명절 되면 LA 갈비를 저도 왜 재우고 있죠, 그거를? 비싸서 양념을 재운 거는 잘 못 사요. 그래서 냉동으로 사서 그걸 양념을 직접 재워서 그게 또 맛있어. 배 갈아서 하면은 배 저기 뭐야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 배 음료도 그거 넣으면 진짜 달고 맛있어요. 진짜 큰 거 아니 큰 것도 필요 없어. 한 캔만 넣으면 돼. 한 캔 뚱캔. 진짜 명절 음식에 LA 갈비랑 잡채는 진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2928님, 저희 큰언니가 손이 크고 음식을 잘해서 저희는 아직도 음식을 다 해먹어요. 명절 전날 저는 언니 조금 거들어서 얻어오고 그거 들고 시댁으로 가요. 뭐야? 뭐야? 언니 너무 좋으시다. 큰언니가. 큰언니 도와서 같이 하고 그거 들고 시댁으로 가는. 이야, 이 굉장히 합리적인 명절이네요. 예. 세상에 너무 좋다. 큰언니 너무 사랑해요. 3975님, 일하는 며느리라는 핑계로 저는 음식은 못하고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만드세요.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죄송하고 감사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현찰로 이렇게 대신 보답해 드려야죠. 그럼 어머니 오케이 하실 수 있어. 8766님, 빛띠 저는 어머니랑 둘이라서 음식은 간소화해요. 잡채, 갈비찜만 하기로 했어요. 나물 몇 가지요. 나머지 사 먹으려고요. 아니 근데 이미 잡채도 손 진짜 많이 가고요.
갈비찜. 와, 이거 진짜 손 많이 가요. 나물 몇 가지요? 나물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 어머니 많이 하시네. 예, 어머니랑 둘이서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으세요. 아, 갈비찜도 먹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갈비찜 진짜 최고인데. 야들야들 그, 그 살이 싹 발라지게 하려면 그거는 압력밥솥에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맛있는데. 살이 막 야들야들야들야들 이렇게. 할 줄도 모르면서 이제 먹는 건 진심이에요, 저는. 8월의 장미님, 다이어트 중이라 이번 추석은 명절 음식 거의 안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인증 부탁드립니다. 거의 안 먹을 순 없고 우리가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댁에서 아홉 종류의 전을 부치신다는 우리 8278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성함 보내주세요. 샵 1053번.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예. 네. 1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시계로, 예, 네, 마무리할게요.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는 아시죠? 3세판 퀴즈로 선물 가득 들고 돌아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0: CPBC FM
1: 안녕하세요. 배우 이네데레 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이번 주는 가족 없이 혼자 살면서 심한 당뇨 합병증을 앓는 서용근 씨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 녹내장, 신장, 뭐 그 심부전이라고 그러던가. 심장은 수술을 했는데 일반인의 한 40% 정도. 제가 이제 숨이 좀 많이 차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뭐 이런 그냥 죽어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몸이.
1: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은 전액 전달되어 큰 힘이 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1801년 조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살아남은 자는 숨어야 했다.
2: 누군가는 알려야 한다.
1: 그는 비단 위에 1만 3천 여자를 새겼다. 조선 천주교의 현실, 그리고 한 가지 간절한 호소. 조선을 열고 서양과 교류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켜달라는 절박한 요청. 그러나 편지는 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125년의 침묵 끝에 작은 동굴에서 시작된 글은 마침내 세상에 나왔다. 어둠은 깊었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벌써.
3: 기도의 오솔길 WYD 특집 9월 24일과 25일 오후 4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셰뮤직 김빛나입니다. Dance with me, baby. 최정윤의 노래로 2부 시작했어요. 2055님이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는데 별일 없냐 하는 한마디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점심 먹고 산책하다가 예쁜 하늘을 봤는데요.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바쁜 하루 중에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이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해서 별일 없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도 그냥 바로 어제 통화한 것 같은 친구 있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로 어색함 하나도 없이 이야기를 바로바로 이어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진짜 살만한 인생이에요. 그쵸?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예쁜 하늘 보는 그런 여유 진짜 필요해요. 지금 하늘도 예쁘거든요. 여러분 계신 곳 어때요? 하늘 보기 참 좋은 시간 오후 3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53님, 아침에 알람을 5번이나 끄고도 지각을 안 한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휴무일인 거 있죠? 괜히 씻고 옷까지 다 입은 게 억울해서 카페라도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알람보다 먼저 출근 일정을 확인하자. 오늘 굉장히 부지런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막 카페에라도 나왔으니까 잘했어요. 괜히 막 혼자 막 짜증내다가 다시 이렇게 눕는 것보다는 카페라도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힐링하고 하늘도 한번 보고 네 가을을 좀 만끽하는 그런 날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히려 좋아. 그렇죠? 오늘 휴무일이어서 카페에 나와서 일찍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뭔가 여유로운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320님은 회사에서 점심 메뉴 정하는데 10분을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제 먹었던 메뉴 또 먹었어요. 친구가 그럴 거면 왜 고민했냐고 묻길래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덜 질리잖아 라고 했어요. 빗띠 오늘 점심 메뉴 궁금해요. 아, 점심 뭐 먹는지도 진짜 직장인들에게는 큰 나의 소소한 행복이죠. 근데 왜 또 어제 먹었던 걸 또 먹었을까요? 왜 자주 먹는 걸 자꾸 먹을까? 그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좀 편하게 접근성이 좋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공심채 볶음에 쌀국수 먹고 왔습니다. 맛있겠죠? 꽃빛띠 바라기님, 하늘 보니 빛띠 얼굴이 더 예쁨. 어머, 뭐야. 진짜 이런 문자 진짜 많이 보내줘요. 예, 좋아. 너무 좋아. 많이 보여. 거짓말이어도 좋아. 진짜로. 예, 아시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빛띠도 춤추게 한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좋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 빵톡 새롭게 단장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삼세판 퀴즈 함께 할 겁니다. 선물 푸짐하게 챙겨놓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준비해놓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주세요. 두셰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는요, 삼신홀딩스 제공 그리고 한국비드랩 제공이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삼세판 퀴즈 함께 할게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화사 굿굿바이.
1: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도 날려주고 월요병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두시의 뮤직의 선물 창고 활짝 열리는 삼세판 퀴즈예요.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 우리 부모님들이 흥얼거리신 노래가 있어요. 바로 나훈아의 고향역이라는 곡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빰빰빰. 자, 언제 들어도 명곡이잖아요. 나나나나 요 부분. 요 부분에 가사 아시겠죠? 요 첫 소절에 꽃 이름이 나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주로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아카시아 빠밤빰빰 이거냐? 아니면 2번 코스모스 짜장짱짱 뭐가 더 입에 착착 붙어요 여러분? 1번 아카시아, 2번 코스모스. 정답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냥 드리지 않아요. 예. 힌트송 팍팍 드립니다. 조관우의 코스모스 하고요.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까지 예, 힌트송 두 곡 전해드릴게요.

자, CPBC 라디오 두시엔 뮤직 김빈나입니다. 3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카시아, 2번 코스모스였습니다. 지금 딱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때요? 코스모스 피었습니까? 정답, 코스모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3331님, 정답 코스모스. 저희 어렸을 적 초등학교 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피어있었던 게 기억나요. 한두 송이 꺾어서 잎을 떼어가며 지루한 학교길을 다니곤 했었죠. 그러셨구나. 맞아, 예전엔 코스모스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있네? 이런 곳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코스모스 엄청 많은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3884님, 2번 정답 코스모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0139님, 정답 2번 코스모스. 코스모스 비어있는 이 노래 가사를 또 해주셨어요. 나우나 가수의 방긋하며 잇몸 드러내며 웃는 모습. 아, 뭔지 알 것 같다. 코스모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1324님, 코스모스, 내 나이 40, 코스모스 안 보고 산 지 오래네요. 애들이랑 주말에 공원 갈지 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9월 말부터 10월이 만개하는 그런 때라고 해요. 네. 지금 아마 좀 이렇게 펴있지 않을까 싶어요. 3756님, 2번 코스모스.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6573님, 2번. 9859님, 2번 코스모스. 9967님, 코스모스. 7805님, 안녕하세요. 71세 귀여운 할머니 크리스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해피 추석 되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귀여운 우리 크리스타 언니시다. 할머니는 무슨 71세인데. 은니지, 은니. 코스모스 정답 보내셨고요. 우리 7805, 우리 크리스티나 은니도, 예, 해피 추석 되세요. 9420님, 2번 코스모스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추석 다음 주가 생신인데 어릴 때 코스모스 꽃잎을 넣은 편지 선물했던 기억나네요. 오, 세상에. 낭만이다. 그쵸? 코스모스 꽃잎을 착 눌러가지고 말려가지고, 예, 거기 편지 써가지고 선물했던 거잖아요. 편지 예전에는 꽃 이렇게 말려가지고 붙여서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5815님, 코스모스 시골 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크게 틀어 추석을 실감하게 하죠. 아, 이 노래를, 이 나훈아의 고향역을 코스모스 이거 말하는 거죠. 아, 시골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크게 틀어놓는다. 에, 압류 압류. 훈아 오빠 노래는 뭐 다 명곡이니까. 자, 오늘 뭐 다 100% 다 코스모스라고 하셨네요. 예, 코스모스 아니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오호. 아카시아가 하나도 없어. 꽃 빗띠 바라기 님이 빗띠가 부르니까 아카시아도 어울리는데, 아카시아! 이것은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좀 억지스러워.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0139님께 인텐시브 크림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빰빰 빰빰빰 축하 축하 축하 축.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청춘 누룽지 드리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찍기 실력이에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는 분들 계시죠? 추석 명절의 대표 음식, 송편과 갈비찜 중에 한 개를 고르라 그럴 거예요. 우리 AI 방글이한테. 그러면은 AI 방글이가 송편을 고를지
갈비찜을 고를지 어떤 걸 고를 것 같은지 정답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청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는 공평하게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모르거든요. AI 방글이가 뭘 고를지. 송편 아니면 갈비찜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곡은 줄리엣의 그림의 떡이고요. 자두의 연탄갈비.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0: 줄리엣의 그림의 떡, 자두의 연탄갈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AI 방글이를 만나볼게요.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거든? 사람들이 연휴에는 어떤 거를 AI한테 많이 물어봐?
1: 잘 지내셨죠? 추석 연휴 동안 사람들이 AI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 다섯 가지입니다. 명절 안부 인사말, 친척, 상사, 거래처에 보낼 예의 바르고 센스 있는 추석 인사 문구 추천, 차례상 차림 및 절하는 법,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차례상 진설법과 남녀공수 손 위치 방법, 연휴 생활 정보, 명절 기간 문 열린 주변 병원 약국 위치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남은 명절 음식 활용법, 처치곤란한 남은 전, 나물, 갈비찜을 활용한 재활용 요리 레시피, 연휴 즐길 거리,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근교 나들이 장소 및 정주행할 OTT 콘텐츠 추천.
0: 와,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물어본다. 또 바쁘겠다. 명절 음식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갈비찜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명절 음식 중에서 혹시 칼로리가 제일 높은 거는 뭘까?
1: 명절 음식 중 단위 체중 100g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것은 약과입니다. 약과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뒤 꿀이나 물엿에 졸여 만들기 때문에 100g당 약 400에서 420kcal에 달하는 열량을 자랑합니다. 크기가 작아 무심코 집어먹기 쉽지만 2에서 3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약 300kcal를 훌쩍 넘게 됩니다.
0: 이번에 약과를 조심해야겠구나. 너무 위험하다, 약과,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좀 체중이 늘지 않는 그런 비법이 뭐가 있을까?
1: 채소 나물부터 먹기. 식사 시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먹은 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차례로 먹어 과식과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음식을 큰 접시에서 집어먹지 않고 개인 접시에 먹을 만큼만 덜어 먹어 총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고당도 디저트 제한하기. 약과, 송편, 식혜 같은 주전부리는 칼로리와 당류가 매우 높으므로 양을 정해두고 소량만 맛봅니다. 식후 15분 가볍게 걷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 수치를 내려 지방 축적을 최소화합니다.
0: 아니, 개인 접시는 할 수 있겠는데 식사 후 바로 눕기 이거는 너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는 너무 어려운 미션이긴 하다. 한번 노력해 볼게.

식혜도 너무 맛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있잖아. 송편과 갈비찜 중에서 뭐라고 생각해? 갈비찜을 일단

고마워. 오늘 AI 방글이가 송편을 골랐으니까 송편을 고른 분들께 선물을 드릴게. AI 방글이 이번 명절에도 수고가 많다. 귀동님이 우리 방글이 화났구나. 너무 둘 다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런 걸. 근데 너무 정말 딱딱딱 이렇게 짚어서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에. 정답 송편입니다. 송편을 골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송편, 오늘 갈비찜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방글이들은 갈비찜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 그리고 송편 중에서도 깨송편이냐, 네, 콩 들어간 송편이냐, 요거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5896님. 추석에는 AI도 송편 택하지 않을까요? 요새는 송편도 갈비찜도 파는 곳이 있긴 하지만 추석하면 솔잎 주워다가 쌀가루에다가 콩, 밤 또는 깨와 설탕가루 넣어서 만드는 골라먹는 재미. 요즘은 다 사 먹어서 맛있는 깨만 있지만요. 이렇게 또 새싹 문자 보내주셨고요. 5105님 송편, 4213님은 갈비찜 찍어요. 9967님, AI의 입맛 정말 궁금하네요. 갈비찜. 5813님, 그래도 추석인데 송편. 7805님은 추석 대표 음식이니까 AI가 딱 송편 말해줄 거야 했는데 진짜 말해줬네요. 2037님, 방글이는 추석이라서 추석 대표 음식은 송편 아닐까요? 추석에는 송편 예쁘게 빚으며 하하호호 웃음이 나오는 명절 되기를 바라며. 9420님, 추석 송편이죠. 송편도 깨소파와 콩소파가 있는데 저는 깨소파입니다. 우리 방글이들은 이렇게 딱 취향이 명확해서 좋아요. 네. 저도 꿀 들어간 거 딱. 근데 이번에 밤만 들어가 있는 송편이 나왔더라고요. 통밤이 들어가 있대요. 주문했잖아요. 먹어보고 싶어서. 맛있겠죠? 제가 먹어보고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696님, 저 송편이요. 한국의 명절, 기념일 중에 설날, 추석, 노동절이 제일 좋아서. 왠지 알 것 같아요. 설날에는 떡만둣국, 전요리. 추석에는 송편, 전요리 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노동절엔 뭐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예, 송편, 8588님도 송편이라고 보내셨고요. 네. 9941님. AI 방글이는 송편. 제 마음은 갈비찜인데. 그래도 추석이니까 갈비찜이 더 비싸지만서도 정서의 송편을 고를 듯하다. 우리 경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성당 가서 송편 사왔습니다. 떡을 안 좋아하지만 지금 맛있네요. 성당에서 파는 송편 맛있어요. 네, 8766님. 자, 이 중에서 송편이라고 보내주신 7805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빰빰 송편이다. 빠라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 선물은 100억 커피 2만 원권 상품권이에요. 문제 나갑니다. 추석을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하죠. 가위라는 글자는 가운데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 날, 음력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한가위의 한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크다의 한, 2번 하나의 한. 자, 1번 크다, 2번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한강이 왜 한강일까? 왜 한강일까? 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수 있어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100억 커피 2만 원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힌트송이에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그리고 정준하의 키 큰 노총각 이야기.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키 큰 노총각 이야기 정준하 듣고 왔어요. 2041님 1번 크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5102님도 4213님도 크다. 정답 1번. 8451님 벌써 추석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강원도 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헉, 벌써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크다의 한 같네요. 9238님 1번 크다. 대보름달처럼 크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3633님 1번 크다 아닐까요? 8588님 정답 크다. 추석에 휘영청 큰 달을 볼 수 있기를. 맞습니다. 가을 가운데에는 큰 명절 한가위고요. 한강도 큰 강이라는 의미로 한강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죠. 정답 1번. 백업커피 2만원권 상품권 가져가실 주인공은 8451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게요. 오늘 끝곡은 좀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들으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강원도 홍천군에는 신앙 깊은 공동체 성산본당이 있습니다. 65년 전 공소의 청년들은 현재의 성전을 손수 지었습니다. 40년 전 중년이 된 교우들은 강가에 돌을 주워와 교육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선 10여 년 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소 다섯 곳을 한 번에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2: 65년 세월 동안 평안한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성전은 지붕이 무너질까, 바닥이 내려앉을까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신축 사업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중단되었고 그 사이 성전은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위험한 건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젊은 우리 교우들이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모아주세요. 후원 문의는 010-2848-2066 ARS 060-700-2066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십니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입니다.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에 숨어 살던 교우촌 신자들은 서로를 섬겼습니다. 가장 뛰어난 미덕은 서로가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이었지요. 화전을 일구고 온기를 구워 팔며 곤궁하게 살면서도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콩 한쪽도 서로 나누며 과부와 고아까지 거두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온 세상 고루 비추는 한과의 보름달처럼 주님 앞에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6: 방송 선교 후원 신청 및 문의 전화는 1588-2597, 1588-2597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1: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영금 새실리아 순입니다. 지난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요즘 경기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 졸이면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괜히 하루 기분 좋아졌다가 또 아쉬웠다가 아 어제저녁엔 뭐 승리를 해서 네 농구가 기분이 업 됐습니다. 응원하라는 마음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안 게임 같은 큰 경기 때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공통의 언어로 만나고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해온 서로의 노력에 박수 보내는 자리니까요.

오늘은 경기의 승패를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로 이어지는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런 긍정의 응원을 한 대 모아볼까요? 오솔길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도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네, 예수 파이팅 요나와 고래 사냥이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기도의 오솔길 끝나는 그 시간 무렵에 여러 종목의 결선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아시안 게임. 네. 뭐 그리고 6시쯤엔 뭐 수영 결승이 있다고 하죠. 와, 다들 뭐 저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TV 앞에 모여서 응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랜 시간 흘렸을 땀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온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뭐 또 아쉽게 결과가 나오든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함께 하시겠죠. 어쩌면 기도도 그런 응원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누군가의 곁에 마음을 보태고 잘 견뎌내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힘을 건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함께 나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하대사님이 제일 1등이시네요. 오늘은 저도 아네스하고 같이 네 어제 농구 시합 보는데 아네스는 엄청 흥분해서 기뻐하다가 또 화내다가 하는 모습이 더 재미있었어요. 저희도 어제 저녁에는 또 다 같이 놀이방에서 모이는 날이거든요. 일요일은. 그래서 그 농구 경기를 틀어놓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또 WYD 묵주를 만드느라 또 막 매듭을 하느라 뭐 너무들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몇몇은 또 TV를 보면서 열을 냈다가 안 냈다가 와와 하면서 저도 조금은 기분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안 들어가면 아 왜 안 돼 뭐 패스를 왜 저렇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랬더랍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 이겨서 좋았죠. 근데 조금 전에 뭐 힘들게 다들 싸웠는데 누구가 뭐 더 잘했고 못했고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다 정말 마음 모아서 함께 했던 그 수고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네. 069 하나님, 네,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만 몇 개일까요? 아우 뭐 수도 없이 많죠. 예, 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수에게 메달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달을 꼭 따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아니니까 하느님 섭리대로 하십시오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완전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그래도 기왕이면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아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다음 기회엔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수녀님들도 그랬어요. 아 너무 그 사람 뭐 못한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줘 용기를 해줘 용기를 더 불어넣어 줘야 돼. 우리 수녀님 한 분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네. 퐁퐁 김지혜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어제 5개나 땄다는 말을 듣고 한국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화이팅하고 마음을 모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도 그럴 때 도와주시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자꾸만 갈라지고 그렇지만 않으면 멋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다 노래입니다.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노래였습니다. 예,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은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가을한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도와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 4시 알람음에 쏙 들어왔어요. 하하 정말 참 정겨운 문장이에요. 항상 볼 때마다 예 가을가을한 날이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하늘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정말 파란 하늘인데요. 구름 하얀 구름이 몇 점 흘러갈 때 저게 바다인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요. 정말 어제 참 옥상에서 저는 이 북한산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데요. 노을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오랜만에 출첵하고 청취합니다. 장염으로 일주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요 아이고 잘 어떻게 뭘 잘못 드셔서 그렇게 장염이 또 일주일이나 이렇게 또 고생하셨을까요?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주셨겠죠? 네, 음식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 내내 뭐 이렇게 또 보관해뒀던 음식들이 이제 냉장고 안에서도 상한답니다. 그러니 그런 건 빨리빨리 치워버리고요. 네, 안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지난 주말 성소에 대해 다시 한번 식별을 해보기 위해서 교구에서 하는 모임도 다녀오고 친구랑 만나서 일도 도와주고 만난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성소,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부르심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안에서 잘 식별하시기 바라고요. 아유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한 다음에 또 주말에는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서 만난 음식도 나누면서 또 일상에서 살아왔던 얘기 도란도란 두런두런 남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시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개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낮에 작은 고모님께 안부 인사드렸는데 현재 저희 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심리적으로 네 불안하신 건지 자식들이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할머니 모셔오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춘남 안나 할머니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요양원에 계시면 노인들 어르신들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치매가 악기가 있고 아니면 수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도 있고 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잘 보시고 너무 어르신이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잠시라도 다시 집에 모셔왔다가 또 다시 또 요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잘 알아듣도록 또 너무 할머니가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아 정말 우리 지금 노인 정말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가족도 그렇고 저희 수녀원도 그렇고 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기도해드릴게요. 이춘남 안나 할머니 위해서요. 네 디오니시아님 네 오 수녀님의 말씀에 깨달았어요. 아시안 게임을 홀라당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요. 아이고 호주도 거기도 아시아잖아요. 저희는 참여하지 않으니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한국이 낯설어졌어요. 어 그렇군요. 그게 뭐죠? 거기가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북아시아도 아니고 아무튼 홀라당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표현이 너무 신랄합니다. 네, 낯설지 마시고 우리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또 결실 맺고 또 우리 국민들도 기뻐하라고 예, 기도해 주세요. 네, 아, 김상은 곰님께서 수녀님 이틀 빼고 날마다 욥기 듣고 있어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이야기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욥기를 읽다 보시면 정말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뻗대고 하느님 앞에서 막 고집도 부리고 막 그랬지만 별거 아닌 나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쏙 돌아갑니다. 사실은 예 아무튼 묵상 잘 하시면서 주님을 가깝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 바오로 바라기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명동성당 레조 담당 문기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10월 1일 부정맥으로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신대요. 와 부정맥하고 시술 아유 잘 수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술이 이렇게 정맥 속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뭐 그거를 하는 건데요. 스턴트 시술이라고 하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고 모니카님이 몇 달 전에 쓰러지셔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 그렇군요. 예 부디 두 분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고 모니카님이셨군요. 네 아이고 문기원 바오르 신부님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머니 모니카님도 네 정말 쾌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클라라님, 네 처음 글 남겨 맞나요? 클라라인가요? 맞죠? 예, 대개는 C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라고 해서 깜짝하고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처음 글 남겨본다고요. 예, 저희 부부는 아기 천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나프로 임신센터에서 임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네요.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 선물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아가 귀여운 천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네, 아마도 주님이 꼭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품에 안도록 해주시기를 예, 기도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우리 글라라님 부부에게 네 정말 알토란 같은 예쁜 아가가 찾아오길 주님 도와주세요. 네, 닥터 쿨님, 네 수녀님 어젯밤에 영면에 들어가신 황마르타 할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젯밤에 주님 품으로 황마르타 할머님께서 가셨군요. 예, 예,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고 신앙생활도 잘하셨을 텐데 마르타 할머니 위해서 예,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인천교구 고광동 성당의 송효찬 아킬리노입니다. 제20회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를 기대해봅니다. 힘내라 힘, 아자아자 대한민국 화이팅!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아, 참 재미있는 기도 요청이네요.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예, 우리 선수들을 향한 마음이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따뜻하구나 싶어서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마음 같으면 뭐 매일마다 승전보가 들려왔으면 좋겠죠. 힘찬 박수를 또 보내고요. 좋은 결과를 뭐 얻지 못하거나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그래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겠죠. 네, 또 뭐 결과가 좋은 선수들에게는 더 기쁜 일이고요. 특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면 선수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네, 부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형제님의 마음, 자, 정말 따뜻한 마음 같습니다. 뭐 막 넘어질 때마다 아우 저 선수 다쳤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안타깝잖아요. 네.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정말 건강하게 준비한 만큼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느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경기하는 순간마다 담대함과 평온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 모든 선수들이

이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내게 하소서.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께서 늘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같이 함께 들을까요? 박소정이 노래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응원해요.

내 손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했죠.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또 사연 보겠습니다. 오지수 미카엘라님, 네, 어서 오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게 도와주세요. 송유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와, 다들 젊다 젊어. 그죠? 젊으신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형제님, 자매님, 네, 미카엘레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스포츠라는 게요. 하나를 모아주는 힘이 있어요. 막 힘들게 처져 있다가도 어떤 경기가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또 뭐 어떤 그런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땐 확 하나로 모으잖아요. 이게 참 힘인 것 같습니다. 예. 하하대사님, 저도 아시안 게임 선수들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하하대사님 고구마 고맙습니다. 수녀님들하고 같이 잘 먹을게요. 0545님, 네, 수녀님,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유찬 아킬리노입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늘 문자 올리시고요. 필요한 기도 예 요청하시면 항상 함께합니다. 네. 7855님, 네,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선수들을 생각하시는 형제님의 마음에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 우리 지금 뭐 아세안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다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중요한 종목일수록 다들 더 마음이 가죠.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한 우리 선수들 또 등 토닥토닥토닥 해주시길 바랍니다. 퐁퐁 김지혜님, 송유찬 아킬리노 형제님의 바람대로 예, 아시안게임 중인 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예, 퐁퐁이도 크게 바랍니다. 예, 건강한 모습, 다치지 않는 거. 그래야 다음에 또 기회에 더 잘하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2037님,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이 흘린 4년간의 땀방울이 요번 아시안게임에서 부상 없이 노력한 만큼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으며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길 바래요. 온 국민이 응원해요 하셨네요. 아이고, 네. 저도 마음 모아서 네, 대한민국 짝짝짝짝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도 거기에 아멘 하고 예,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자 장상연합회에서 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합니다. 사랑과 일치의 하느님, 저희를 삼위일체의 친교 안으로 초대하여 주소서. 하나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 맞닿아 살아온 저희가 오랜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서로 용서하고 각자의 문화와 고유한 품위를 존중하며 축복하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게 하소서. 갈등과 대립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빛 안에서 생명을 향한 연대가 평화를 지키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가장 깊이 상처받은 취약한 나라의 생명들을 감싸 안으며 아시아와 지구 공동체를 치유하고 되살리는 여정을 함께 걷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다른 나라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성공에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누군가의 실패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듯 격려와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는 원합니다. 박선우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와, 이 노래도 참 새롭군요. 뭐 반주도 참 멋지기도 하고 좀 웅장한 노래네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라.

별빛사랑 안젤라님, 선수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맞아요. 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뭐 상을 받으면 좋고 뭐 승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어깨 쭉 늘어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로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한국 선수단, 네. 모두가 다치는 사람 없이 경기를 마치고 또 좋은 결과 얻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1, 2, 3등 안에는 들잖아요, 항상. 예, 우리가 뛰어난 정신력 또 하여튼 스포츠 정신도 대단한 나라이긴 한데요. 네. 아마도 뭐 그 모든 기량을 다 잘 쏟고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상은 곰님, 네, 지금 고통받고 힘겨운 분들, 아프신 분들 힘드셔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병고로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으실 텐데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항상 기도 중에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성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테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테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에게서 사람들이 바라보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선을 바라보셨던 것이겠죠. 요즘 아시안게임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기록과 순위, 그리고 승패를 먼저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메달을 땄는지, 몇 초를 단축했는지에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땀 흘린 노력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을 발견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초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성 마테오 복음사가가 축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마테오의 지금 모습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신 게 참 놀랍죠.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뭐 결과만으로 쉽게 우리는 판단하기가 일쑤잖아요. 아, 그런데요, 오늘만큼 마음의 속사정,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능성까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끝곡 남겨드릴게요. 까뮤가 부르는 나의 고백, 예, 남깁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나, 기술 하시는 분이 이름을 이제 까먹었어. 이제야 스텔라. 자꾸 바뀌니까 제가 잊어버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작가 김정성,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CPBC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의 강론. 이 시간 말씀에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마태오가전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마태복음사가 축일을 지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오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던지시죠. 나를 따라라.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태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마태오는 세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단순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마테오를 쳐다볼 때 절대로 나의 이웃, 나의 친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혐오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존경하고 누구보다 위대해 보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이렇게 단숨에 따른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규정될 때가 있습니다. 넌 원래 그래, 너는 안 돼, 늦었어. 때로는 그것을 나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이 너무 많아.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나는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에게 먼저 네가 깨끗해지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테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마련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마테오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함께하겠죠. 그들을 본 바리사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가 필요한 죄인들이 주님의 자비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의 성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의 성사를 참 어려워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일실직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혼날까 봐 두려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축소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논점을 흐리면서 고해하기도 하죠. 제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의 성사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나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혹시 아직도 과거의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은 한 남성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테오처럼 지금 나의 미련과 두려움과 불안을 놔두고 기꺼운 마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기 전에 당신과 함께 걸어갈 오늘을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칠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평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는 처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처음 사랑을 만나던 때,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나와의 이별, 장례. 가톨릭 전통 안에 세워진 평화상조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마지막 처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774 1588-1774로 전화주시면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톨릭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상조가 늘 여러분의 마지막 처음과 함께하겠습니다.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5: 게임 오버.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 번 사.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